0: 좋았으면 끄고 이상해서
1: 뭔가 무거워서
0: 아이고 회사에 비행기 고그룹 다 그게 말이 지네 하애가
2: 사람 다 우포를 다스게 나 좋아서 사격 하는 거 하고 아이 스탑바
0: 하우 스탑다 소세
2: 아이 스탑바
0: 다음에 이랬나
2: 아
0: 내 거에 넘게 깨서 깨
2: 아마세요

Ja, da sehe ich, da gehen wir noch mal. Man muss das da mal nicht sehen. Kann ich nicht gut gewinnt, mit der Welt herumgehen.
사랑하는 신으로 스타리로 신제마 그래서 이란 자세히 곧 오세 단속을 이라게 남는 것 아니 막 그렇지 아이츠마 무바슨카 곧이 그것까지 대해서 아이 디디 이 제가 가서 오라가세 저희자세 만세 칼리베 야 위카 디체 것처럼 카비네스테 탈인 힘마신시야 토부치라인 가서 가스렉 에베선 토르감나 토부치인스테 땡스탄 라이카한 완티나 아 디카 가리 마신스킨 가서 미르고로세 페론친 마치 마 파리 사라카 마신 로스 투자마 디라고로미스 카베 이라게 카베 티에르선 예네바라 호인 그것처럼 아나세 이스케 북크비츠 가미오츠케 온 그룹은 시 언구타자들아 대신 그토브라스신 우에 시신우군 그나라 네바호 세 이게 코트코스카 툴박스 치나마카도 툴박스마 카인트미엄치 조라가서 타라가 나고 시신우군 네네바호 타자 대신 타자 시신우군 러스퍼너 디치카 하소코 디치 혼인데 니디 이 툴박스 토스나하 세 나민 러스 코라다네 소베 코티라 카우카가 키레 그래 이라 네바고 다리 단가르고 뻔바 니께서 호출주라 다리 나온 안아세 투타이스테 디고리사 디고스테 모건스네 네바고 테 마리 소셜 시큐리티 트랜토리 다리 가메 레지스트라이다 게푸 크비스티 트랜토리카 네바 베스마르카니 네바고하 야 가민저도 고인 나스타르바네스케 카라스타리탄가 후린 가우트와스 양스타 오라가세 아트세세 후나란 가우트와스 데바 이다게 니베 후린 가우트와스 자고 아이타르그로미세 세다르고 바후레 카하 마가니세 가우트위 데바 나미 아트 코드라 로스피나스 아이 호 아이 코퍼

0: 마트마스크만 끄고 이사해서 등록한 거지.
1: 아이, 아이고. 회사 비행기 보고를 다해. 크게 말이 지 하해가.
2: 이사들한테 하고 보러 다스게 마트마스크 사게 빨리 들어가고. 응. 아이스타파.
1: 하우스타파 소리.
2: 아이스타파.
1: 다음에 이거 있나? 아. 네. 내 거에 넘기게 있을까?
2: 아, 맞아요.

0: Hello. How did it languish? Tidaka come my own, Otani, such the badaka, ha? Oda ye, Tanshinia. Tanguish. Tanguish.
1: Tanguish.
0: Tanguish, Taka, do go. Sige, sadar ammi kumit kuni kung, chipke kaka pa, sisini ka kuingau. 이게 나고 이번 가고 혼나라 했지 가라 혼나라 했지 니시 아버지 나 단 치단 나라 가고 가고 치단 치단 해 코신 우시 코이게 일럽 가갑디나 돌아 가디디 문 아 가디디 후긴 딘신 라타이라 안 칸디라 딘신 콘치나 까하린 카라스나 하란 카라스키 오반 카라스키 까하리 까하리 구인나나리 구인나리 구인나나리 아후나리 오로후나 후쪼라리 오로 인가 후쪼라리 오로 아다마 땅초아초아리 이 크이레니 탑다 이 사치나무 차나나 이무 호바 땅크사 디라미 후기 에? 코인가 가갑하 가완 고비에 치코이나 가갑하 담담에 치코이나 가갑하노후 베본더스 쿠샤 인치니 시사마 타바디 치다이디 타칸스 오세
1: 타임 오이스 후엔다
0: 후엔다
1: 민두레 아우데르랭
0: 타운소레 타이다 요거 미두레
1: 토미게 독타이
0: 간스
1: 간간다기라 엘로 바차디네 제감 우야 후가다고 니시 쿠야 타하 하베사다고 타 아이베 베이벨레다네 바라 우아바이 이야 하베다 아이베 투로사 차디 코리카스 하라인 아이 우이스티 까마바이 앞네 까까 이야다 우합 네 까까 이야다라 체디바 코리카스틴 아이사 카이타우 아두 카이타우에 코리카스티 안카사비토 Nem anuka kap ia ra kai kau kha kai kan kas tiran uisti kama bai ata osta skrevsa mi a anuka kap uhat makui anuka kap han mait makui anuka kap han angai tu makui na ike taches tina anuka kap ti sisenga hukas Tina, nong atide. Puro kaiske. Wada ia outerlingra mikama. Na kweda ke aibesa nintom. Isep anuka gaba. Uitama. Ti elo bahu ati kaisa. Taski ni puro kai. So, tami seka ke kweka atam. Tom hakwep. Kaveng anuka gaba. Angai to makwe na hai, tom hakwe, iagen anuka gabha, angai ba hai digei, on anuka gabha gen angai, kwebke proses nage karu, ne kwebke ipting ore nage nwai, ne kwebke ipting ore nang anuka gabha ke mibai, tipke ne kweba nga anuka gabha ge nga unga, tipke ne Kweba gebelei, chipke ne kweba tans di sizengu, waka ke kuinga tika.